어디와 내일은 하늘과 다르지 않아 사람들은 하루하루 끊임없이 이듬해 거외친다 근데 우리가 변하지 않기로 했다면 우리 사랑이 잠이 꽃처럼 피웠을지도 몰랐어 네가 했었던 것과 다른데 네가 변했지 따뜻한 흙과 에이컨탑 100으로 변했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좁도록 갑자기 됐네 서로 없는 척하는 두 사람이 되게 됐네 그대로 세상에 그저리 결이 됐네 미로 없는 세계는 생명 없는 몸이 있네 네가 없는 날도 해준 것 같아 태양 비나고 잠이 곧 다시 들 때까지 그대로 있어 알고 싶지만 뭘 보시지 않게 되겠어 그냥 그대로 싶지 않고 지금 알아보고 싶어 네게는 내게 말해주라고 해보고 싶어 네게는 내게 말해주라고 눈물 쉴 것 같아